0: 스타일이 좋은데
1: 신 전화번호는
2: 들려요?
1: 전화번호인데 다시 확인하시고
3: 넘버를
1: 지금 바로 깨는
3: 것들은
1: 전화번호와
3: 깨는 것들은
1: 전화번호와